너 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더라. 가진 게 없어도 더 할 게 하나 없더라. 내 세상을 자꾸 멈춰 넌 네가 없을 때 내 주위엔 꽃이 하나 없더라. Long time no see 나를 향한 손짓 바라보는 눈빛 없는 나는 먼지 중심에 깃든 네가 추억에 잠겨버린

0: 저 진영인데요. 저 오늘 재미있으셨어요?
1: 예, 즐거웠어요.
0: 저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?
1: 왜요? 또 만나고 싶어요?
0: 네, 저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?
1: 63빌딩.

용왕님 목구녕에 든 우밀까지 할커냉완. 잡녀가 물났어렁 죽나 욕심에 죽주.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.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. 순병 안 났은다.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.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. 할림 할망 아들이시신지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.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.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.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 다댐수가. 느만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.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넘시냐. 집집마다 지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 들링 할망 건사가정 해내진 말일까. 난 내 전복 못 죽구다.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.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. 너 드럭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. 난 안 들어 놈아씨.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. 혼자면 못 산다.

처음 만나 기뻤던 기념이라 우리 둘 눈물로 채워진 공간에서 만나버린 거야 너의 세상을 몇번의 계절이 지나도 날 사랑한단 말 담생에 만나서 또 함께하자마 나 잊지 않았는데 너네 기억이 안 나 나를 몰라보는 건 진짜로 잔인하잖아 틱틱 계속해서 시간은 갔고 이젠 나까지도 돼버려 바보 클릭해 우리의 사진을 갖고서 날 기억해 말해봐도 넌 누구냐고 포기하지 않아 너를 나의 기억 속에 가장 비슷했던 걸

내가 처음 만난 게 예뻤던 기념이란 우리 둘 눈물 나만 채워진 공간에서 만나버린 거야 너의 세상을 예쁜의 계절이 지나도 날 사랑한단 말 탐생에 만나서 또 함께 하잖아 나 잊지 않았는데 너네 기억이 안 나 나를 몰라보는 건 진짜로 잔인하잖아 틱틱 계속해서 시간은 갔고 이젠 나까지도 돼버려 바보 클릭해 우리의 사진을 갖고서 날 기억해 말해봐도 넌 누구냐고 포기하지 않아 너를 나의 기억 속에 가장 비슷했던 걸